0: Power telescope.
1: В нашу чергу ваше бачення предсезону. Наскільки важливо власне команд так підготовки до старту сезону.
2: Game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.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 내면의